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는 오늘은 내가 덤으로 사는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내 평생 무엇으로도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지고 살면서 마치 내가 꾸어준 사람처럼 아버지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염치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소서. 오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넘치는 은혜 위에 더 넘치는 아버지의 사랑이요, 오늘 내가 힘겨운 하루를 보낸다면 넘치는 은혜 위에 견딜 힘 주신 아버지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고 감싸 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강찬 하나님의 은혜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금요일에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열렸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되드립니다. 2부에서도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누고요.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닉네임 조이맘님께서 아이 등교 라이딩하며 아이랑 항상 샬롬 CCM을 들었는데 요즘에 아이가 알로바이블 성경동화에 꽂혔어요. 그래서 학교 도착하기까지 시간은 양보하고 있는, 알로바이블 재밌지. 예. 그런데 알로바이블 성경동화 정말 너무 재밌어요. 성경동화가 대부분 흔히 아는 내용들만 있는데 알로바이블 성경동화는 풍성하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라고. 그쵸. 되게 재밌고 저희 교회 학교에서도 공과 공부 시간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연출력이 뛰어납니다. 아, 우리 이강민 아나운서의 어떤 폭풍 열연, 그 목소리 연기가 일품이죠. 그 거의 98%는 이강민 아나운서가 다 성대모사, 딱 성대모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기를 한 거죠. 하나님 목소리도 이강민. 모세 목소리도 이강민, 그리고 뭐 마리아 목소리도 이강민일 때도 있고, 예, 뭐 다른 그럴 때 여성 목소리를 이제 동료 아나운서, 여성 아나운서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아, 너무 훌륭한 콘텐츠입니다. 예. 그림 동화나 만화책 버전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또 남기셨는데, 예, 다양한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주셔서. 예. 아, 어쨌거나 이 사연의 골자는 아이 등교하는 그 시간에는 차 안에서 알로바이브를 본다는 거잖아요. 아, 더 분발해야겠네. 샬롬 CCM. 예.

알겠습니다. 현아인맘님도 와주셨고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힐링중님, 아 그랬구나. 제 폰이 문제인가 했어요. 아침 내내 시도하다가 안 돼서 지우고 다시 깔았습니다. 라고. 아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지금 예 안 들린다 다시 재설치하는 게 맞다고 해요. 본보로봄님도 근무지 잘 도착. 어찌되었건 샬시 없는 출근길은 적막강산. 아, 주말 잘 보내세요. 혜영 작가님도요. 라고 남기셨고요. 담대한 믿음님께서 도와주셨네요. 다시 설치하면 되긴 되네요. 모르시는 분들 당황할 듯. 이라고. 예, 지금 그렇습니다. 재설치하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예. 우리 갤럭시 유저분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부 함께 하겠습니다. 조준모 이 곡 듣죠. 시편 84편.

His plan needs you, Lord. 였고요. TR 월십의 불길 같은 주성령, 조준모의 시편 84편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꿈이룸님께서도 와주셨고, 오늘 게시판은 평소보다 새싹가족도 많이 보이고요. 한동안 좀 뜸하셨던 우리 애청자분들이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야, 그 레인보우가 잘 안 되고 약간 먹통으로 들리는 분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재설치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또 사연을 남기시는데, 야, 이건 나 듣고 있어요. 약간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이걸 계기로 또 이렇게 손도 들어주시고 사연도 주시고 존재감을 보여주시는, 아, 이거 하나님의 큰 그림, 큰 그림인가? 예. 아무튼 반갑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계셔서. 예. 우리 신민희 님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아이들 픽업하고 집에 왔습니다. 라고 남기셨고. 우리 캔디 님도 사연 주셨네요. 아, 또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보라미 님도 출첵하셨고, 조셉 할아버지 님께서도 매일 아침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결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바 님께서도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필사 중에 샬롬 CCM 듣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기도했고요. 라고 남기셨고, 비웰 님께서도 출첵. 예. 고맙습니다. 요르님, 예. 어우, 요르님도 되게 오랜만에 오신 건가요? 반갑습니다. 장수 웰빙님도 출첵하셨고, 예.

아, 우리 2102번님은 지금 방송 사고로 알고 계시나 봐요. 이게 먹통이고 안 들리니까 어머 어떻게 샬롬 CCM 지금 안 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잘 방송 송출되고 있고요. 레인보우 지금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 레인보우에서 약간 업데이트 중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재설치를 하시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런가 보다 지금. 어떻게 모든 직원이 애타는 마음으로 큰 사고가 아니길 바랍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지금 저희 그치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에 가 닿지 않으면 그럼 사고지 뭐. 예. 아, 속상하네. 우리 지원님도 저도 앱 삭제하고 다시 설치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아. 희즈윌의 돌아가는 길 준비했고요. 장윈영의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주소서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지난 주말 우리 동네 시장은 평소보다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다. 각 정당의 유니폼을 입은 운동원들은 짝지어 다니며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시장 입구에서는 파란색과 빨간색 운동원들이 서로 마주보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분명 행인을 향한 인사였지만 지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마치 상대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때론 서로를 향해 손을 흔들어주고 웃기도 했다. 놀이하듯 경쟁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관심 지역의 날선 비난이나 갈등과 달리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풀뿌리 선거운동에는 절제와 질서가 있었다. 다른 색깔 점퍼를 입고 있지만 같은 시장 골목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던 운동원들을 바라보면서 선거는 원래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 다툼으로 서로 배제하고 미워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나에게 이번 선거운동은 정치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선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가 더 책임 있게 돌볼 청지기인지 분별하는 과정일 것이다. 후보들이 서로를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대하는 선한 경쟁을 이어가면 좋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예수전도단의 부흥이었고요. 앞서 위로브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이효재 목사님의 칼럼 선한 선거운동이라는 글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진짜 코앞으로 다가왔고 사전투표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있는데 선한 경쟁을 통해서 선한 결과가 나오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 세상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또 소중한 또 한 표, 참정권 이거 행사해야겠죠. 투표권.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고요. 9시 48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미님 도와주셨고요. 주미종찬맘님은 고3 졸업사진 찍으러 어린이 대공원 감. 아, 오늘 날씨 환상적인데. 좋은 음악 들으며 가는 길 행복하네요. 아이들이 졸업 앨범 받는 그날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재현고 3학년 7반 항상 응원한다. 사연 주셨고요. 우리 닉네임 그레이스 오늘 생일 맞은 레영 언니 50번째 생일 축하해요. 호호.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이라고 축하 사연 주셨나. 아, 우리 레영 언니 듣고 계실까요? 축하드립니다. 5375번으로 미국 산호세예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시차는 16시간 나고 운동하며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샬롬 CCM.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하셔서 박종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문자 5375번으로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박종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들었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곽윤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들으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한재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새벽부터 레인보우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방송은

0: 들리지 않고 게시판에 글쓰기는 가능하셨던 분들 위해서 지금도 왜 방송이 들리지 않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존 앱을 사용하셨는데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레인보우 앱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새벽부터 방송을 진행하는 많은 정민아 아나운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송을 진행한 송정은 아나운서도 방송 진행하면서 내내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축복송에 새로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후에도 계속 혹시라도 이렇게 문의가 올라오는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글로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재설치하실 것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방송으로는 안내를 해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빨리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더 원활하게 레인보우가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국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전도단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너무 마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제목이죠. 또 좋은 이웃 찬양선교단의 기다리죠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우리를 실망과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된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모습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축복송 함께하고 싶습니다. CBS 레인보우도 어쩌면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왜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지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표준 FM이나 음악 FM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레인보우로만 방송되는 조이포유에 늘 접속하셔서 24시간 찬양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걱정되는 혹시 방송사고인가? 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방송사고는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끔은 이렇게 엉뚱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움츠림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설치했더니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좋은 기종이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의 사연도 너무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아우 이런 와중에 또 기종 자랑도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방송으로 지금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러나 게시판에 글쓰기로는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연이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께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삶을 너무 보채지 말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아름답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를 위해서 써주신 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레인보우를 토닥토닥 해주신 감사의 글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피향기님께서는 오늘도 신나는 하루, 금요일이니까요. 오늘도 불끈 힘내는 금요일, 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경쾌한 찬양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신청하신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릴게요.

한스 밴드 곡은 왠지 듣고 있으면 풋풋했던 10대 시절에 그녀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 오락실인가요? 학교를 안 갔어. 낮은 자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김명식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처음에는 가사가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가사가 부정적이야 라고 했다가 그 우리의 헛된 믿음들이 있잖아요. 가끔 예전에 한창 막 그 CBS가 열심히 신천지랑 싸우고 이럴 때 아 우리는 정말 헛된 사람들의 모습을 신격화한 그런 자신의 자만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속고 있구나. 아,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할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맞아 우리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메시지를 준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였고요.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총사 대장님께서 이름이 저와 똑같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김은영 님이신데 오늘

은영이 제가 생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은영이는요 마치 이런 저축사연 제 생일 다른 분보다 은영님께 축하받고 싶은데요. 크크 하셔서 그럼요. 오, 이 김은영. 자, 우리 삼총사 대장님께 생일 축하의 마음 담아서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꼭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김은영 파이팅! 네, 제가 제일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생일 축하 곡으로 준비한 곡은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원선님 표대를 향하여 신청곡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리사랑님께서 요즘 그 날씨가 이제 그 비가 지나가고 나서 햇살이 비추면 더워요. 맞아요. 더워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흐르는 땀을 식혀주네요. 라고 하셔서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전해드렸는데 바람과 찬양이 섞여서 완전 시원해요. 내리사랑님 이렇게 느껴주시니 감사드려요. 멋진 표현입니다. 자, 앞서 조준모 남궁송옥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도 전해드렸어요. 자, 너무 멋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 레인보우 관련해서 사과도 드리고 안내 말씀도 드렸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었다. 그리고 너그러움이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신다. 이렇게 저를 토닥토닥 해주신 은영님 놀라셨겠어요 하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함에 오늘 1부에서 더 많이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러한 따스함에 기대 볼게요. Refiner's Fire, Brian Dawson.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놀라서. Brian Dawson, 비니아드 뮤직 그룹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블루딱딱우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써주셨는데 오늘은 소향의 음성으로 들어본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이 곡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 씨가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뭐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얼굴도 참 잘하시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곡이 있습니다. 이 두 곡의 느낌이 뭔가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해드려 봤어요. 자, 오늘 정말 금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는 길 축복송 함께합니다. 이런 사연 만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 난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시는 여러분들 또 응원하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김수진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찬양 선교단의 오 기쁘도다 오늘 임동준 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고요. 자, 미래님께서 사연 간단하게 주셨는데 11월에 할머니가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태어날 손주 위에서 주의 가정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11월이면은 예정일 11월이면은 아직은 지금 이제 그러면 배가 막 나오지 않은 우리 예쁜 며느님 얼마나 막 귀하게 지금 둥가둥가 하실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입덧 할 땐가요? 지났나요? 이제 한참 전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며느님 화장품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실 테니까 우리 레스키미 화장품으로 축하드리며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비건 화장품이니까 아마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장품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08님께도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 봉지 싸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쭉 얼른 하고 또 투표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날씨 화창하고 후덥지근한데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로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3803님 흘리는 땀방울에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인보우에 사연 올리실 때 비공개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 주의 가정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 아닌 예수로 인하여 라고 에벤에셀님 써주셔서 오늘은 곽상엽의 찬양 예수로 인하여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곽상엽의 예수로 인하여 들으셨고요. 앞서 주의 가정 진아 손경민 찬양으로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오 기쁘도다 김수진이 부른 보사노바 버전의 오늘 밤 난 전해드렸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일부에 일찍 들어왔는데 4275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께서 오늘 심장수술을 받으십니다. 어렵고 긴 수술이라 1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로하신 엄마가 수술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차순 성도님이십니다. 신청하신 곡 저희 함께 응원하면서 찬양 나눌게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전해드리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역시 신청곡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죠. 이 곡은 5297님께서 다음 주 어머님 생신 87세 되신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 형제들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도 유턴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영미가 부른 너는 내게서, 유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기님께서 오늘 아침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신 은사가 많음에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심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 따뜻한 나눔, 그 친구분도 너무 좋은 친구네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언제 두 분 만나시면 맛있게 저희 축복송에서 선물 줬다 이러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커피빵 나눠 드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예수님의 오기님 보내주시고요. 역시 커피빵 김숙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힐링 장소에 왔는데 생각을 담는 정원 벤치에 앉아 물소리, 꽃들도, 기차 소리도 제일 좋은 건 축복송을 크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날 맛있는 도시락으로 싸가시라고 커피빵 역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또 한 분 더, 뭉개구름님께서 여름 김장 하시나요? 하늘이 파랑파랑해서 봄에 심어놓은 배추 뽑아서 김장하려고요. 찬양 들으면서 신나게 일합니다 하셨어요. 뭉개구름님께도 역시 저희 준비한 선물 커피빵 보내드려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강릉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예수님의 오기님 신청곡 흐르고 있어요.

마커스 워십 그 사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끝곡은 아주 힘찬 응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금요일 멋지게 보내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 5월을 마무리하는 그 이틀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멋진 승리 되시길 응원할게요. My, my, my God is good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의 찬양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이삭 줍기로 주말 주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나눔은 거친 곳을 부드럽게 해주고 오해가 있더라도 좀 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은

받았던 것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삶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데이브 토이센의 나눔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를 영접해 늘 그분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리퍼스 헨리 맥다니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5년 한 부흥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한 경찰관이 이 찬송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도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전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여러분, 슬램덩크를 그린 만화가 이노우의 다케이코는 말이죠. 배가본들을 연재하던 중에 갑자기 긴 휴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연재 중단설이 돌 만큼 사실 그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가 그 긴 공백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병풍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공항 통로 벽면에 그림을 또 남기고 만화의 작은 칸을 벗어나서 더 크고 낯선 세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는 이 시간을 내 앞을 높이는 시간이라고 말했답니다. 우리의 삶도 어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춘 것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안에 새 힘을 채우시고 계실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 삶에 공백이 찾아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 공백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압력을 확 높이시는 시간이 될 테니 말입니다.

네, 조수아의 날마다로 네,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높이시고 우리 앞에 앞을 우리 안에 앞을 확 높여서 예, 정말 주의 아름다운 일을 또 행하도록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앞서 가실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가장 만나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두 시간 오늘도 사평도 함께 그 하나님 같이 만납시다. 손잡고 스마일님 출첵합니다. 사평로의 시선을 채널 고정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맞아요. 시선 고정, 채널 고정. 네, 식사는 하더라도 말입니다. 선출 후식 너무 좋고 식사 중이라도 잠깐 출첵 치읓치읓 네, 두 글자도 참 좋습니다. 요새백꿈님, 야, 이 말 좋다. 오늘도 사평로 함께 맑음입니다 하시면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나는 오늘 내 기분을 내가 정해. 나 오늘 맑음 이거 같은 거죠. 자,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맞죠. 이게 아멘이 그냥 나옵니다. 이 제목에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준비했습니다. 나가는 동안 여러분 어마무지 달려오세요. 샵 799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업무 마치고도 주말을 멋지게 보낼 텐데 말입니다. 네, 진아님, 엄마가 보내주신 낙지불고기에 마트에서 사온 안하고 황제의 식사인데요. 이 정도면 완전히 와 대박. 완전히 부러운데요. 8352번님, 옥상에 심겨진 상추랑 채소들로 이른 점심을 가족들과 함께한 뒤에 설거지 마치고 커피 한잔하면서 하늘을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엔 녹음이 짙고 선선하게 귀밑머리 스치는 바람이 좋습니다 하시면서 가슴 깊이 하나님 이런 계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우리나라같이 좋은 날씨를 가진 나라 몇 안 됩니다. 1년 내내 맑음도 참 지루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 비 오다가 바람 불다가 춥다가 덥다가 시원하다가 다 돼. 진짜 이 땅에 태어나, 네, 감사해요. 당연한 것 아니고. 자, 찐남매 50이에요. 파도를 넘어 We love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몰라요. 제가 어릴 때이 노래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야, 그 어릴 때도 참. 그 신앙이란 건 나이와 또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뜨거워지는 것도 나이가 상관이 없고요. 영성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방송, 찬양하며 울며 웃으며, 예, 좋은 방송 조이포이를 듣고 계십니다.

0: 있는지 당신 곁에서 걷는다면 어떨까
1: 그저 상상할 뿐이지 당신 앞에서 나보게 될 당신 모습
2: 그저 상

제비꽃님이 들어왔어요. 열무김치 담그려고 장봐 왔습니다. 맛있게 담가질 것인가 기대를 담아. 야, 기대를 담고 김치 담그는 거 참 좋은데요. 네, 참 좋습니다.

다정한 그리스님 오늘따라 선곡 좋아요. 남구로 시장에서 방송 들으면서 순식간에 장을 봤습니다. 아유, 요즘 열무가 좋군요. 열무. 예? 열무 김치 담그시는 분이 있고 또 열무를 샀다는 건 열무 김치 담그시는 거 아닐까요? 얼갈이 맞아. 얼갈이도 맛있어요. 김치 담가서 여름에 국수 말아서 먹을래요. 예, 담금이시군요. 좋다. 야, 시원하죠. 진짜 시원해. 그냥 침이 고이네. 침이 고여. 아, 1부 끝곡이에요. PK의 찬양 메들리 듣고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눈에 덮여도 풀들은 싹트고 얼음에 깔려서도 벌레들은 숨쉰다. 바람에 날리면서 아이들은 뛰놀고 진눈깨비에 눈 못 떠도 새들은 지저귄다. 살얼음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사랑하고 손을 잡으면 숨결은 뜨겁다. 눈에 덮여도 먼동은 터오고 바람이 맵찰수록 숨결은 더 뜨겁다. 신경림 시인의 정월의 노래였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부에서도 함께 했지만 참 좋은 날씨와 아름다운 강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계절을 기쁨으로만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 병으로, 오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자녀들의 아픔으로 인한, 부모님의 상처로 인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시간에 돌아봐야 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행함을 갖고, 그렇게 손을 뻗고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눠주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회복하는 기쁨을, 이 기쁨은 30배, 60배, 100배인 걸 알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장윤영의 겸손 듣고 왔습니다. 2부 시작됐어요. 여러분 달려와 주셔서 하이파이브 꼭꼭 해주세요. 봄 선생님이 어머니 모시고 들기름 막국수. 야, 들기름 막국수 진짜 맛있죠. 예. 날씨도 좋아서 서종면 드라이브 하고 있어요. 모두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하시면서. 야, 들기름 막국수 먹은 지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저도 이참에 한번 먹어야겠습니다. 요새는 주문해서 먹은 것도 맛있더라고요. 점심들 다 드셨죠, 이젠? 예. 이제 좀 들어와셔야죠. 들어와셔야죠. 네. 샵 7997, 그리고 만나러 인보 게시판 이용해서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자, 아람 아미 파이팅. 예. 그리고 프라이드 밴드입니다. Nothing is impossible. 그리고 유은성이에요. 모두 아멘이라 하죠. 나가는 동안 여러분 들어오실 거죠? 예, 아멘 하실 거죠? 네, 기다립니다.

루디아 선님이 최인영 목사님 음성을 듣다 갑자기 12년 전 하나님 품으로 떠난 엄마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4남매의 어미로 아침에 큰아들이 지난번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청취자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 부모님 떠올리면서 또 뭐 우리 지난 그 어버이의 날에 다들 카네이션 한 번씩 달았잖아요. 네, 달고 선물도 받고 그러면서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가 더 좋은 자식이 되라 하기 전에 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네. 루디아 선님 토닥토닥이고 응원합니다. 네. 자, 아이자이 61이에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김만희 내가 나된 것은

네, 내가 나된 것은 이어서 숲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청관웅의 예배자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젤로 젤로 행복한 방송 CBS 조이포유를 듣고 계십니다. 이곡 어때? 2006년에 예, 발표된 곡이네요. 네. 바닷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영일만 친구야. 야, 이게 짧은 가사지만 최백호 씨가 경상도시잖아요. 아마 어떤 어릴 적 친구 중에 영일만의 예, 고향 친구를 생각하신 것 같고 또 그 친구 중에 어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냥 어부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정말 돛을 올리고 바다를 향하는 그 친구를 생각하며 인생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저앉아 있거나 넘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땐 다시 예, 주님의 바다로 나가 돛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저 넓은 바다로 향해 넉넉히 두 팔 근육, 영적 근육 더 두껍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일 테니 여러분 힘내서 돛을 올리자고 오늘 준비한 이곡 어때는 최백호의 노래입니다. 영일만 친구. 같이 노래하시죠.

일만 친구야. 같이 하셨죠? 네, 아, 참 좋다. 그 이어서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 예, 친구 1, 예, 친구 시리즈로 그냥 붙여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김명수님 남편과 CBS 옆 현대백화점에서 식사를 하셨대요. 와, 바로 옆에 계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님 뭐하라 말할까요? 오늘은 예, 아가파 워십의 찬양이 끝곡입니다. 내일 저는 다시 만날 테니까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 하이파이브 합시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0: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세상에 어딜 가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주님, 저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맡길 터이니 주여,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0: S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에듀아르. 항상 저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 포기했던 실수들을 저질러가며 공포가 다시 엄습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는 죽지도 기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 기껏해야 날 지치게 하는 게 고작일 그 공포와 맞서 싸워가면서 난 모범적인 삶의 교본들을 따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모험을 발견하라고 충고할 거야. 파울로 코엘료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그런데 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횟감이 분명히 떠져 있는데 회의 물고기가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이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망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기는 눈을 깜빡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물고기 살아있는 물고기일까요? 죽은 물고기일까요? 예,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일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시대 신앙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신앙 유산이 반드시 상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유산이 단절되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살았으나 죽은 물고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신앙의 유산을 최고의 선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자녀의 가슴에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자녀들과 큐티 나누는 예배를 같이 드리거나 기도를 같이 함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 숨쉬고 그것이 자녀 세대로 이어져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 함께 나누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원제는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송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 189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작사가 존슨 오트먼은 이 노래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낙심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13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그런 날이 있었을 텐데요. 이 찬양은 말합니다. 바로 그럴 때 받은 축복을 하나씩 세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이 찬양이 1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랑받으며 불리는 이유가 바로 현재에 감사하고 앞을 향해 가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과 함께 하시죠.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서울 무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도미니언 재즈 플레이어스의 연주로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버플로우의 찬양으로 이어서 듣습니다.

0: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서울 무트탑 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도미니언 재즈 플레이어스 연주로도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버플로우의 찬양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불금의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폴라리스님, 임동주님, 고윤희님, 보라제비꽃님, 멋쟁이님, 김선주님, 마라나타님, 블루딱따구리님, 황동현님, 온기님, 아로아님, 어여쁜자연님, 파리가제트님, 로맨틱과 질투님, 하하호호님 오셨고요. 아, 이병희님이 한 주도 마무리하고 5월도 마무리하는 주네요. 이번 한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하셨고, 또 아스농구님은 지난아님 벌써 5월 달도 마지막이네요.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라니. 6월 되면 더 더워지겠죠? 김명수님이 시원한 바람 금요 오후 감사히 반갑습니다. 추억님은 이행시를 지어주셨어요. 전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진짜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시면서 와우 반갑다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민민하하님이 사전투표 후 대상포진 주사 맞고 와서 누워 듣고 있네요. 건강들 하세요 하셨고,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 오전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잘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김진아님이 컨디션이 안 좋아 축 처지는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지끈지끈 못된 제 단짝 친구 두통 하셨는데, 진아님이 두통이 가끔, 아니 꽤 자주 예 두통이 오는 것 같아요. 병원은 가보셨죠? 태연님이 오늘 사전투표 후에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빌려 읽었어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공은 그릇이 채워진 거고 실패는 그릇이 빈 거래요. 이 글을 읽으며 실패했다고 망연자실할 게 아니고 채워가면 되니까 끝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셨네요. 5월은 빈 그릇이라면 6월부터 함께 하나하나 채워가봐요 우리.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가수 모야 브레넌의 대표곡 퍼펙트 타임,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완벽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입니다. 찬송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일랜드의 테너 가수 로난 타이넌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고요. 스웨덴의 유명한 여름 찬양 앤 벤리그 그랜스카스 리카드렉트, 자비로운 초록이 풍성한 옷 입고, 노르웨이 솔로이스츠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 듣습니다.

모야 브레넌의 퍼펙트 타임이었고요. 이어서 들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 아일랜드의 테너 가수 로난 타이넌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스웨덴의 여름 찬양 자비로운 초록이 풍성한 옷 입고 노르웨이 솔로이스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치유와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 다해 감사하라는 찬양의 고백을 담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드립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03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알리의 송축해 내 영혼이었고요. 로이드라슨의 곡내 영혼아 찬양하라.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에요. 내 영혼아 주 송축하라. 이무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안젤라님, 당구님, 오기님, 보라미님, 배고픈 고질라님, 화이트모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푸른동사님이 처음 출첵해봅니다. 방송도 처음이고요. 송축해 내 영혼으로 스타트해요 하셨는데 아 푸른동사님 환영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저를 또 만나실 수 있어요. 앞으로 자주자주 뵀으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추억님은 퇴근 준비하며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고요. 영광영은 아빠님이 오랜만에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휴가 내고 유럽에서 열일하고 귀국하는 영광이와 며느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가며 출첵합니다. 우리 주를 찬송하면서 가족의 모든 자녀들 주님이 늘 지켜주시길 기도하며 신청곡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지니의 곡 보내주셨어요. 와, 멋진 아드님이 들어오시는군요. 저한테 아드님 자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생각이 나네요. 배웅하러 가는 마음이 들뜨셨을 것 같아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요.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세요. 세라별님이 야호! 저희 아들 드디어 오늘 만기 전역해서 평택에서 데려오느라 연차 내고 다녀왔어요. 집밥이 먹고 싶다 해서 전복구이, 오이무침, 우렁강된장 해서 상추랑 밥 주니 역시나 엄마 밥이 최고라네요.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제대한 아들이 기특하고 군복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조이포유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와, 아드님 진짜 예, 고생 많으셨네요. 엉덩이 툭툭 때려주고 잘했다고 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엄지척 보내드립니다. 아드님께 고생 많았다고 커피 쿠폰 세라별님의 번호로 보내드릴게요. 전달해주세요. 보라제비꽃님도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서울 무학교회로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로 다녀오려 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셨는데 보라제비꽃님의 섬김에도 축복합니다. 미숫가루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발바닥에 땀나기님이 하나님 저좀 살려주세요. 저좀 제발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곳에 문을 두드리셨을지 참 가늠이 안 됩니다. 사셔야죠. 예, 사실 겁니다. 살려주실 겁니다. 이곡 남겨주셨는데 들려드려요. 영광 영은 아빠님의 신청곡 박요한 지니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코스모스님이 보내주신 너는 내 아들이라 투 미니스트리의 곡에 이어 보혜사님 신청곡 크리스탐린의 홀리 포레버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셨나요? 열심히 살아냈는데도 마음은 자꾸 작아지고 애쓴 만큼 결과가 보이지 않아 괜히 지쳐버린 날은 없으셨나요? 130년 전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를 쓴 존슨 오트먼도 아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기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린 자꾸 우리에게 없는 걸 먼저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에 수많은 은혜를 예비하시고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말에는 5월을 마무리하며 잠시라도 이번 한 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삶과 믿음을 흔드는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점검하고 있어요.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김정은 형제님 오셨고요. 셋째를 낳고 목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데 잘 지내셨어요?
1: 네, 새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있고요. 네. 올포원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2: 아이고. 그 아기 그 기르는 동안 그 올포원은 계속 시청을 하신 거죠?
1: 네.
2: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은 씨가 나와서 찬양하니까 더 은혜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직 은혜.
1: 네. 근데 이 아이 셋 키우다 보니까 오직 은혜로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전신갑주 정말 저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3: 네.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장기화되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뭐 힘도 빠지고 막 그러려고 하는 이 찰나에 딱 전신갑주 입으려고 제가 후다닥 빨리 나왔잖아요. 이 진리의 허리띠 엄청 기대가 됩니다.
4: 네. 요즘 정훈 형제님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제자리를 넣어오는 게 아닐까.
2: 나주 씨보다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4: 긴장해야겠는데. 네. 아니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무기들을 다 제쳐두고 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장 먼저 착용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3: 네.
4: 근데 저러면은 허리띠보다는 약간 검이라던가 좀 투구 같긴 한데 약간 투구 이런 거를 먼저 쓸 것 같은데.
2: 아, 지금 투구 쓰신 거예요 지금?
4: 왜 허리띠를 가장 먼저 매라고 하셨을까요?
5: 나이든 우리 같은 사람은요 경험이 많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허리에 이 고무줄이 이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요즘처럼 좋은 고무줄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무줄이 자주 끊어져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띠 중요하지.
6: 설교 들어보시면 왜 허리띠 뒤에 허리띠를 먼저 해야 되나 알 수 있습니다.
2: 기대하시라.
0: 네.
7: 일단 뭐 허리띠 편하게 풀고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0: 전쟁에서 허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고 하고 어떤 조직이든 또 허리가 튼튼해야 될 텐데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받쳐주는 무기인지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우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죠.
8: 자, 바울은 허리띠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이 띠, 허리띠는 뭘까요? 그는 성도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병사가 차고 있는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가기 위한 것에 막는 그런 허리띠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cm에서 두꺼운 건 넓은 것은 15cm

넓이에 이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툼한 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허리띠를 딱 띠면 중심부가 딱 잡히면서 힘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더 세부적인 기능도 있었습니다. 일단 딱 중심을 잡아줄 뿐 아니라 꼭 주어주기 때문에 위아래 것들이 옷들이 거치작거리지 않도록 딱 정리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칼집, 호신경 이런 것들을 여기에 걸치고 여기다 차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군인들도 비슷하게 칼집이나 이것들을 걸죠. 그런 기능들을 했습니다. 또 잘 모르는 것인데 남자들은 압니다. 여기 이렇게 치마처럼 그 가죽을 좀 가늘게 해서 이 허리띠에서 걸쳐서 남자의 급소를 막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성도에게 이 중심을 잡아주는 그리고 영적 무기들을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치할 수 있는 이 허리띠는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그 구절과 함께 있는 진리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 원문에 보면은 the belt of the truth, 쉽게 말하면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를 해라, 이게 둘 다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부터 생각해 보죠. 도대체 어떤 진리인가? 그래서 뭐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석의 대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가장 진리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실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진리로 딱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벨트를 걸어 딱 매기 시작하면 로마 병사들은 벨트를 매는 순간 이것이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표시가 되기도 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뭔가 진리로 딱 허리띠를 매면, 아니면 진리 허리띠를 매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묻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 신학교에. 근데 한 분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났었고 하나님 앞에 섭섭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앙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20대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간을 이식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병상에서 아파할 때 또 아는 목사님 오셔서 병상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오시자마자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아픈 엄마한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지 않았으니까 저 목사님 너무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엄마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세주로.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식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20대 청년이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너무 하나님께 섭섭한 거예요. 섭섭함을 넘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다 못해서 난 죽고 싶다, 엄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다,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에 세밀하게 전도할 기회를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잠시지만 나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딱 중심이

0: 잡혔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지지 사라졌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살아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과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중심이 딱 잡혔습니다. 잡힌 순간 이제 나는 더 훈련돼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하고 그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시시한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딱 벨트처럼 차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흔들리는 삶이 잡혀지고 믿음의 용사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젊은 삶이 흔들릴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삶이 흔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세상의 것이나 또 사람들의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차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2: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제일 봐야 될 거, 우리가 다섯 번째로 전신갑주 중에서 다루고 있지만 이게 제일 먼저 써졌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또 입으라,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 권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형적인 로마 병사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 로마 병사고 이전에 왜 허리띠가 먼저 나오는가, 그걸 본다면은 사실 그 당시 옷이 우리같이 이렇게 위아래가 되어 있질 않아요. 길어요. 두루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두루마기를 잡아가지고 넣고 그걸 묶어야 돼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력이라든가 방어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바치는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죠. 우리 같은 경우엔 누가 진리가 기초라고 그러면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의외로 당연하죠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빌라도 같아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중에 질문하거든요. 진리가 뭐냐고 묻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뭐가 만연합니까?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 뉴스들이 천지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의 진리.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여기서 의도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검.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이나 나와? 아니죠. 사실은 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는 주신 객관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여기에 진리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을 말하고 있죠. 자신한테 적용을 한 객관적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것으로 만든 듯한.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5절에도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결국 그분을 쫓는 자답게 그러한 모습을 갖춘 백성들, 그런 모습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쫓아가 보시면요, 4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5장 9절에 보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0: 말씀을 우리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외 날성검 같아요. 우리를 찔러요. 다 들여다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떤 거는 외우고, 분석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분해하기 시작을 해요. 수술하기 시작해요.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럴 때만이 말씀이 살아나는 걸 느껴요. 사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또 그리고 어떤 거는 저쪽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봐, 틀리잖아, 성경에 오류가 있잖아 라고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비과학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참 좋은 비유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생겨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머릿속에 있는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그러다가 가끔 꺼내가지고 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나? 안 되면 얼른 집어넣으세요. 그거 너무 오래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게 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너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꺼내서 되는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지식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먼저 자유를 경험하고 진리로 하여금 우리가 온전히 우리 것이 되었을 때만이 드디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아멘. 네.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삶과 적용할 수 있도록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주시는, 그 기자를 통해서 도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40여 년 전에 전도사로 첫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차는 있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는 분한테 교습을 받고 한 달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죠. 그런데 운전면허증 받은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 가자 그래서 부산에서 경주까지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속도 위반으로 걸렸습니다. 교통경찰이 제 운전면허증을 딱 보고 놀라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 어제 프로 받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돌려주면서 당부하면서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서 차를 몰아도 다른 차가 와서 받을 수 있으니까 제발 조심해서 잘 가라고. 딱지 안 떼고. 왜 그때 속도 위반을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 속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경주까지 갔다 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마음속에 생겼던 그 생각했던 게 바로 그 교통경찰관이 한 얘기가 참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딴 차가 와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 조심해라. 운전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차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차의 운전과 봐가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그렇고요. 신앙생활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뭐 내 인생은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심지어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그 실체들, 사탄과 마귀들의 음모와 잔꾀들을 모른 채 나만 열심히 한다고 했을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쭉 써가면서 후반부죠. 4장, 5장, 6장. 4장, 5장에서 너 자신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의 어르신들과의 관계, 쭉 관계들을 쭉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쭉 설명하다가 맨 처음 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명령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이 허리띠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십자가 군사들이 점검해야 할 허리띠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여기 있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했는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이라고 번역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진실성이라고 표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첫째 진리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진리 그 자체일 수도 있고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핵심인 복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말씀 그 자체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에 그 진리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가, 말씀이기보다는 오히려 정관사 붙은 것이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지,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얻는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세상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지혜를 얻으면 자유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이 반여 뭐냐 하면 진리의 정반대로 비진리인 왜곡된 정보들이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과 기업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속에 사실은 그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익을 얻는 정치가들도 있고요, 기업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거는 벌써 우리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줄여 얘기한다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실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에서 얼마나 그 진리를 실천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성실함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우치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를 총정리하면서 성실함을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고 그의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을 통해서 참이 거짓된 세상을 밝혀내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곡된 정보와 왜곡된 이 언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얘기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가면서 말만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참을

0: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복음을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잘 묶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 예수님,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는 성실함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동시에 또 완벽한 무기구나.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게 머리로는 알고 우리가 말로도 그렇게 하는데 솔직히 삶에서는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2: 네. 사실 네. 말씀이 진리로 와닿지 않을 때 이 진리의 허리띠, 옛날엔 그 혁띠라 그러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말씀만이 이성과 진리를 뛰어넘는 참된 이치라는 걸 와닿게 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방법이 목사님 없을까요?
3: 세상의 지식을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늘 그것이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absolute,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이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대할 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이다, 비이성적이다가 아니고 저는 초이성적이다. 이성 플러스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매사를 볼 때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저는 수준 낮은 진리라고 부리는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주의라는 거는 이성을 우상화시킨 거지만 이성의 한계를 깨닫는 것은 초이성이고 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이건 어려운 얘기고요. 저는 쉽게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사실 자신의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는 무지의 지가 소크라테스의 지혜인데요. 근데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너 누군가 전해준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요? 내 이상의 판단은 진짜 같기도 하고 가짜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인격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 저는 밤낮 거짓말했던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건 못 믿죠. 하지만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던 믿을만한 메신저라면 난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신실성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말씀의 진 위가 가려지는 거지 그걸 하나님 못 믿으면 뭐 그건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실성을 내가 그분의 인격을 믿는 믿음으로 대하면 얼마든지 믿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진실성 혹은 이런 것들은 메신저나 아니면 그분 자신의 인격을 믿을 때에만 가능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4: 진리가 내 것처럼 다가와서 딱 그 벨트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정직함이 필요해요. 엄마는 네 인생의 바다야. 언제나 너를 받아줄 수 있어. 그 말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려요.

0: 아버지는 아버지는 바위 같은 사람이야. 늘 그 자리에 있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정직한 게 필요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이 되게 훌륭해요. 근데 방황하면 또 세게 방황하죠. 왜냐면 말씀을 설교를 맨날 듣는 거거든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거예요. 또 저 소리 하는구나. 맨날 365일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을 이해하죠. 힘들죠. 제가 아시는 분이라서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에 갔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 가서 신분 세탁을 하리라. 난 목사들이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굳이 밝히지 않는다. 그러냐.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쓰니까 주일날 한번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뭐 신나게, 와, 자유로운 사람, 퓨어! 뭐 이런 식으로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친척이 그쪽 같이 미국으로 왔대요. 그래서 오히려 걔는 좀 날라리였는데 오빠 교회 열심히 해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노노노노 안 된다. 나는 더 이상 싫다. 나는 그런 거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몇 번이나 뭐 좀 신앙생활 좀 진지하게 자라도 아 싫다. 나는 지금 자기가 좋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척 아이가 이제 대학생 돼서 수련회 가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 차 좀 태워다 줘. 영어로 라이드라고 그러죠. 라이드 좀 줘. 그랬던 거예요. 싫어. 한 번만 해줘. 그래서 아우 진짜 짜증나.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태우고 갔는데 온 김에 아, 그래서
1: 낚였어.
0: 예배 드려준다 이러면서 이제 뜨는 거예요.
2: 진짜 낚였다.
0: 근데 낚인 거죠. 낚였는데 딱 그 세부적인 것은 생각이 안 나지만 딱 마음에 확 들어온 게 있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진짜 값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을 겁니다. 자기에게 당연했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값을 많이 친 것을 알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 삶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흔들리는 삶이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멋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너무 급해요. 우리가 너무 급하고 너무 답을 주려고 할 때가 많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일단 그냥 듣자. 말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듣자. 그냥 들어보자. 냉장고에 넣을지라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 말씀이 확 들어올 때 정직함이 필요해요. 그거를 내 마음에 내면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내 안에 내면화되고 탁 이렇게 헤드처럼 되면은 살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엄마가 되보니 엄마를 알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3: 어디에 누구와 있든지 또 모든 것을 진리인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빗대어 보면서 비춰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또 계속해 나갈 때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용기를 또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는 훈련법에 관해서 좀 바짝 알아볼까요?
4: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 사탄 마귀가 와도 꿈쩍 않는 진리의 허리띠 매는 법을 알기 위한
4: 질문 타임! 잘 맞았죠, 저희? 먼저 진리의 허리띠 매는 법부터 보면은 사실 당연한 말이긴 한데 그런 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하시거든요. 어떤 뭐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6: 네, 제가 우리 권 목사님 뵙길래 보고 얘기하시길래 그렇게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서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전투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투하는데 앉아서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선다라고 하는 것에 전투에 준비가 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전투형 자세를 취한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핵심적인 걸 얘기하고 나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거를 계속 써요. 서서 믿음에 서서 또는 어디에 서서 나중에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핵심적인 것마다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0: 15장 가보면 믿음의 서서예요.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셨냐 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2장에 그 얘기를 앞에서 하고 아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믿음에 서서 2장 15절에 거기도 서서예요. 사실 이 서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우리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저는 늘 생각하는 하나 귀절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4, 4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돼 있는데 어둡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투플로라고 한 단어예요. 그는 눈을 멀게 해버렸다. 우리한테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을 갖다 밝히셨는데 계속적으로 앞을 흐리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도 하는데 저는 늘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주님 제 눈이 흐려졌다면은 밝게 맑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서 아침에는 매일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서 있나 아직도 누워 있나 앉아 있나 전투 형태다 계속적으로 내가 조금만 삐뚤어진 생각만 하면은 마귀는 뭘 합니까? 와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가 넘어가게 하려고. 그들은 그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죄에 빠뜨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상만 생각하면은 그거를 거기에 보면 뒤에다 생음악을 넣으셔야 돼요. 그 때문에 늘 우리가 깨워서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도 서야 된다. 전투 형체를 취하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1: 가끔 네. 제가 이렇게 앉아서 허리띠를 한번 내거든요.
2: 힘들어.
1: 집에 그냥 집에서 아침에 앉아서 일어서서 다시 해야 돼요.
3: 맞아요.
4: 맞아요. 네.
1: 다시 다 빨리 다시 넣어야 되고 해서 일어서 그렇지. 다시 해야 돼서 귀찮아도 일어서야겠다. 그래서 가끔
2: 지금부터라도
3: 네,
2: 서서
3: 다 서서.
1: 야, 지금도 우리가 서서 한번 다 같이서 오늘 준비해 오셨으니까 서서 한번
2: 긴장을 네.
4: 이 진리의 허리띠는 또 이 다른 갑주들을 전신 갑주들을 이렇게 같이 동여매 준다고 하셨는데요.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 잘못 매어지거나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것들까지 다 흔들리게 되는 건지 또 이렇게 이 다른 다섯 가지의 그 성령의 무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권호 목사님.
5: 네. 가장 기초적이고 아까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말씀해주셨어요. 가장 기초적이고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이제 군대 갔을 때 탄띠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띠거든요. 딱 맸는데 구멍이 막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급이 낮았으니까 그 구멍 못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통풍이 잘 돼서 그런가요? 했다고 한다고 얻어맞았죠. 그게 아니고.
1: 꺼져야 되니까 다.
5: 다 알잖아요. 거기에 수통 꽂고, 아까 말했잖아요. 단도도 꽂고, 수통도 꽂고, 중요한 걸 많이 이렇게 닫는 거예요.
1: 여자분들은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렇죠. 군대 갔다
5: 그냥 안다고 하지 아셨죠?
1: 네.
5: 한번 부러면 차보고. 그렇게 타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하고 아까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셨고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한다라 이 진리를 확실히 먼저 가장 기본적이지만 딱 얻게 되면 그걸 확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막 흐트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늘 기초적이고 늘 다시 한번 새겨 봐야 되고 거기서부터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 쪽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오히려 되게 쉽고 간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늘 배운 이 진리의 허리띠 꽉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네. 근데 이 신앙적 확신이 흔들리고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로 승리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담이 너무 궁금합니다.
0: 또 제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알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루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라틴어로 incubitus in se라고 해가지고 자기로 굽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0: 상황인지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와가지고 정당화하는 것. 제가 이제 경험한 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을 돌아가지고 저희 단체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편만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떤 교회까지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 불법으로 카피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 불법으로 그 여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썼어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니 아래 한글이 막 그런 걸 썼거든요. 맞아. 그러고 나서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맞아, 마음에 맞아.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예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한번 펼쳐가지고 다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하고 모르고 제 거조차도 불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마음속에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너를 제대로 쓸 수 없고 단체를 제대로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옛날에 그렸던 과거의 그런 부족함, 그렇지만 그 속에서 헤어나온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1: 옛날에 목사님, 저 이제 음원 옛날에 막 다운받고 넘어가는 시절에, CD에서 음원 넘어가는 시절에 제가 교회들 집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유은성 씨 너무 좋아요. 저에게 음원 맨날 기도할 때 틀어놔요. 제 음원 한 몇십 개가 쫙 있는데 다 불법으로 다운받았어요. 그런 시절도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2: 죄송해요.
1: 용서 받는데?
2: 좋아해서 그랬어요.
3: 정직함.
1: 옛날엔 진짜 그런 시절이 네, 있었어요. 맞아.
2: 좋아해서. 네. 갖고 싶어서.
4: 권목사님 네. 먼저 네. 또, 그 다음.
5: 삶을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젊으니까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나이 들었은 건 흔들리지 아니에요. 나이 들수록 슬플 때가 많아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딱 띠를 매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사실은 그 최근에 나온 무슨 그 오징어 모 게임 그 영화 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너무 마르고 못 살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권뼈 뭐 권코 그다음에 마른 오징어였거든요. 저 되게 싫어요. 야 말장난 왜 이렇게 좋아해?
1: 권코 아니
5: 너무 말로 그러니까 너는 코밖에 안 보여. 너는 게 말로냐? 권뼈다. 너 오징어 유아 베리 오징어 막 이랬어. 너무 싫었는데 웃었어 이렇게. 그랬는데 집에 가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처럼. 공부 잘하신 분들 있죠? 저 공부 못했어요. 이분들은 앞에서 1리등, 저는 뒤에서 1리등. 맨날 애들이 너가 머리냐, 너는 돌머리다. 돌은 새겨도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러면 같이 실제로 웃고 가는데 잘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니네 집은 왜 학비를 못 내냐. 그랬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서 됐지만 어려운 것들이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너무 슬퍼서 저녁에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빈 교회 가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못 살고 못생기고 실력도 없고 그러냐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여러분 웃으셨는데 나는 울면서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집회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마음속에서 You are mine. 너 내 거야.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내 거야. 내가 내 아들 피로 너 샀어. 왜 이래. 너 내 거야. 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나면서 뭐 가난하면 어때? 실력 없으면 어때? 뭐 이렇게 말랐으면 어때 하고 딱 우리 그리스도 그 자신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이 주다는 그 자신 가지고 딱 메고서 당당하게 오징어의 부활 가난한 사람의 풍요함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정직하게 엎드려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거를 내 것으로 아까처럼 인터널라이즈 내 내면화로 딱 하면 되는 거죠.

0: 아멘.
1: 고 갑시다.
0: 네.
2: 홍시모가 풀을 만나면 움직이잖아. 성냥이 불러.
3: 아, 연습 수세요.
2: 그 오징어가 성령이네. 만나니까.
4: 목사님 울고 계신데.
0: 허리띠 졸라 내셔야 합니다.
3: 불을 막
2: 허리띠 울다가 웃는 거죠.
0: 아,
2: 진짜. 자기 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가 하늘을 왜 그리고 대들 때도 있었고.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살아있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장로님이 모시던 자동차가 굴렀어요. 저 경북에 어디서 굴러가지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동생 장로님 동생인데 돌아가셨어요. 한 400m 500m 밑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딸이 둘이에요. 근데 2살, 3살이야. 근데 그 엄마가, 뭐, 2살, 3살이 뭘 알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놀고 웃고 그냥 아빠 시신 앞에서. 그러다가 또 뭐, 내가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 그냥 하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통곡하고 이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대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도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며 앞으로. 그리고 그 걔네 아빠 안수 집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몰라. 뭐 사고 쳤다면 내가 뭐 하나님 벌레 내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문 자체가 너무 귀한 분들이고 장로님도 그렇고 신앙 너무 일정이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데려가 버리고. 저 젊은 엄마하고 2살, 3살짜리 딸내미 셋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앞길이 정말 고마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한 뭐 몇 년 동안 하나님하고 뭐 싸웠죠. 목회는 그냥 하지만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 그냥 목회 그만둘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제 털어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야, 네 생각이 옳을까, 내 생각이 옳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겠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생각이 옳겠죠. 옳지만 싫어요.
3: 그럴 수 있지.
2: 싸우다가 그냥 항복을 시키시더라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 내 의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항복을 시키시는 것이 거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 사건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집안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큰 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바탕에서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건조차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랜 후에 꺼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0: 모든 것을 뛰어넘는 진리를 가졌으니까 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냉장고에 다 넣어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거짓 정보가 틈타지 않도록 진리 어리띠를 잘 동여매자. 코로나 시대의 행동 지침 1번으로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0: 한마디씩 나누면서 마칠 텐데요. 코로나 시대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는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권 목사님부터.
1: 제 인생에 최고로 좋은 허리띠입니다.
2: 네. 저는 제 영혼의 면역 세포다.
3: 중심 잡기다.
0: 네.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요?
4: 저는 진리의 허리띠는 저에게는 근본이다. 근간이다. 그러니까 저 뭐 요즘에 이제 시기도 시기고 뭐 시간도 시간이다 보니까 어떻게 제 요동치는 마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면서 아, 내가 진짜 그때 그때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항상 일관성이 없었구나. 그 안에 그 순간의 진심이지만 항상 나는 돌아서서 또 다른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요동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요동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동여매야 내가 이 요동침이 줄어들겠다 싶어서 네, 근간이라고 했습니다.
5: 네. 저에게 진리의 허리띠는 올포원이다. 올포원은 생각만 해도 든든하거든요. 약간 허리띠 쫙 졸라매면은 뭔가 중심도 잘 잡히고 든든할 것 같아요.
0: 네. 좀 느슨했던 분들도 오늘 영적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다 매셨으리라고 믿으면서 끝인사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죠.
4: 영적 안전벨트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동이고
5: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일 골짜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산을 올라야 하고, 만일 산 꼭대기를 보고 싶다면 그대는 구름 위로 올라가야 하지만,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대가 추구하는 바라면 눈을 감고 생각하라.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단순히 날씬하다를 넘어서 뼈말랐다라는 표현을 쓰죠. 운동, 식단 조절은 물론이고 주사치료로 체중을 관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이전보다 살이 좀 더 찐 모습으로 응원받는 연예인도 있어요. 오랜 기간 철저한 식단 관리로 유명했던 개그우먼 김신영 씨.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찌는 것도 나니까 나를 사랑해야죠 라고 말했고요. 배우 문근영 씨는 아픈 시간을 지나며 몸이 커지면서 마음도 커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건강이란 게 뭘까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은 괜찮은지, 지금의 나를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겉모습보다 조금 더 단단한 마음, 또 편안한 내면을 돌보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방송 들으면서 걷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 다이어트나 좀 더 날씬해져야지라는, 물론 그것도 좋은 목표가 되는데 그보다는 내가 몸에 있는 건강, 이 몸의 건강을 지켜야 마음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걷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잘 보여야지, 예뻐져야지라는 관리가 아니라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관리, 그런 관리를 하는 당양노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간에 함께하는 당양노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범키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해요. 저는 왜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춥죠? 고윤희 님이. 이건 왠지 감기 기운 있으신가? 아니, 그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아니, 지금

하고 느낄 날씨는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면서 따뜻한 거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게 넓은 내면도 같고요. 오늘 당양로의 너른 자리에 왔습니다. 많이 나으셨다고요? 플라리스님 잘 오셨습니다. 제키리님과 함께 들을게요. 주가 주 되심을 마커스 워십이에요.

이번 주일 오후에 전도회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주방용품을 소품으로 챙겨오라고 했다고요. 왜 그런 거야? 라고 투덜거리지만 또 열심히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오직 주님께만 기쁨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참소망님이 신청하신 전성구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었고요. 그 전에 마커스 워십 주가 주 되심을 들으셨습니다. 가을주아님께서 칼퇴하고요. 금요철야 예배 드리려고 가는 중인데 찬양 가사처럼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아멘. 토토로님, 저 몸에 살이 찌니까 무릎이 먼저 알겠더라고요. 단지에 헬스 등록하고 운동 중인데요. 열심히 지금 하신 결과 거의 한 달 만에 4kg가 빠졌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는 게 뿌듯합니다. 이 운동한다는 게요. 정말 극소수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운동한다는 게 진짜 귀찮은 일이거든요. 하기 싫은 거거든요. 운동하러 갈 때마다 저도 마치 무슨 가지 말아야 할 곳 가는 것처럼 터벅터벅 가는데 가서 운동하고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흘린 땀도 고맙고 그렇게 열심히 나의 그 쉬고 싶은 유혹과 싸운 결과가 이렇게 건강을 더 찾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뿌듯하고 좋으시죠. 토토로우님과 함께 들을까요? 위러브 다시 일어나.

위로브 다시 일어나였습니다. 사비공주님, 전 진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운동하거든요. 오늘 약속 있었는데 만나기로 한 분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덕분에 잘 쉬면서 이불 빨래하고 사전 투표도 하고 저녁은 치킨. 네, 약속이 취소되고 다른 날로 이렇게 옮겨질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시간이 좀 뭐랄까 벌렸다고 시간을 번 느낌이 들어서 그때 뭔가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약속을 해도 좋고 그게 취소돼도 좋고 오늘 사비공주님 시간을 벌어서 이불 빨래도 하시고 사전투표도 하시고 잘하셨어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의 신청곡 감사를 선택하기 안혜진이 부릅니다.

피어나는 프로롬 태연님과 함께 양아인 사랑합니다 들었습니다. 제주 삼다도 복댕이님, 아, 제가 어제부터 여기 방송 끝나자마자 음악 FM 쪽 가서 또 대타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 레인보우로 방송을 들으시면 채널 갈아타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침 이제 애청자신데, 어? 왜 여기 또 나오지? 놀라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9858번님, 아들 아르바이트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신호 대기 중에 출첵합니다. 몸도 마음도 분주했던 5월 한 달 함께여서 감사하고 기뻤어요. 저도요. 이제 6월도 기대가 됩니다. 6월에 또 함께할 우리 당양로 가족들. 감사님께서 5월 진짜 빨리 갔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5월은 꽉 찼는데, 31일까지 꽉 찼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간 느낌인지. 김명선 그저 상상할 뿐이지 같이 들을까요?

수평기님 마당에는 장미가 활짝 피었고요. 남편분 기다리고 계신데 지금 그 36년 군 동기들과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2주 만에 집에 오시는 길인데 당향도 듣고 오신다고요. 기다려주시겠어요, 수평기님? 오랜만이라 더 반가울 것 같고요. 네, 아마 집사님께 띄워드리는 빨리 오라고 기다린다고 띄워드리는 곡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3600번 쓰시는데요. 3박 4일 동경여행 가셨대요. 서울 살 때 40년 지기 관사님들과 다녀왔는데 같이 밥 먹고 웃고 함께 자고 얘기 나누고 정말 정도 들고 더 친해진 거 있죠. 함께하는 시간이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함께한 관사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듬뿍 전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었고요. 아마 이 여행의 추억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좋은 양념이 될 것 같아요. 영양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어제 오늘 레인보우 때문에 조금 말썽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일단 업데이트 하라면 하지 마시고 놔둬보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열심히 담당자들이 뭐가 문제인지 찾고 또 보다 더 좋게 여러분이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지금 애쓰고 있으니까 예, 업데이트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잘 하려고 하다가 예, 그게 뭐 기계니까 잠깐씩 이렇게 삐걱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잘 되려고 그러는 거죠. 뭐. 다정한 그레이스님, 운동 대신 요즘 걷거든요. 물론 조이포유 들으면서 걷죠. 혼자 걸으면 외로운데 강아지와 산책하면 좋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슬쩍슬쩍 돌아보면서 꼬리 살짝살짝 흔들며 웃는 게 너무 귀여워요. 자연을 통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요즘 산책하기 좋은 자연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 이 곡 맞나요? 제목이?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네, 정확하게 맞았어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가 부릅니다. 다정한 그레이스님의 신청곡이에요.

누가 별을 놓았지 심희서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영광영은 아빠님 드디어 영광님 그리고 며느님 오셨네요. 원래는 데리러 가지 않는다. 뭐 영광님이 아버지 고생하실까 봐 그랬는데 아 뭐 굳이 오신다면야. 지금 함께 좋아하는 음식 드시면서 한 자리에 계신가 봐요. 예, 얼마나 기다리셨다고요. 함께해서 저희도 기쁩니다. 성모님, 저도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채널 돌린 거 맞는데 했죠. 아마 많은 분들 예, 놀라고 어색하고 그러셨을 거예요. 지선의 해금 연주, 데이의 피아노 연주로 내주 되신 줄을 참 사랑하고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7시에 다시 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새로운 감탄과 함께 마음을 가득 차게 하는 기쁨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요.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항상 하늘과 도덕률에 비추어 자신을 점검하자. 그리하여 매번 잘못된 점을 찾아 반성하는 사람이 되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재래시장 구경 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0702번님께서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네,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 오늘은 성악가 유용훈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분 사연은 예, 제가 요곡 들려드리고 나눌게요. 강동화가 먼저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들으셨고요. 수아사랑 윤하님 수술하고 지금 집에 계시대요. 많이 회복은 됐는데 방사선 치료를 이제 계속 하셔야 되고 아무 이상 없고 안 아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양평 장로교회가 내일부터 행사가 있는데 30대, 40대 수련회래요. 모두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섬기는 교사들 하나가 되고 그렇게 모두가 섬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피아워십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하신 곡 네, 수아사랑 윤하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홀리원 사랑되어라. 이 곡은 제이뿌님과 같이 들었는데요. 이 세상에서의 삶, 모든 게 그게 뭐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는 요즘이에요. 하루의 삶에 오늘도 감사와 사랑의 노래 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사랑되어라였습니다. 저녁 후딱 먹고 교회 갈 준비하는데 금요기도에 찬양대로 섬기고 있거든요. 오늘 부를 찬양 연습하면서 거룩 영원히 이 곡 신청해 봅니다. 바빠서 휘리릭 커피향기님. 근데 저희가 이 한글로 된 거룩 영원히는 없고 영어로 원곡으로 된 Holy Forever가 있더라고요. 이 곡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곡 같이 들으려고 가져왔는데 커피향기님과 듣습니다. 크리스탑님. Holy forever.

홀리 포에버 크리스탑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희망광님, 아휴 죄송해요. 아, 아침에 너무 고생하셨죠. 막 로그인도 잘 안 되고 뭐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래서 당황 많이 하셨을 겁니다. 버벅대고 막 방송이 잘 안 들리고 우리 송정훈 아나운서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예, 정민아 아나운서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뭐 그러셨을 거예요. 애니 김미라님, 정원 아나운서님도 대중가요 좋아하셨나요?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 질문을 받고 난 진짜 어떤 곡을 좋아했지 생각해보니까 키 작은 하늘 예, 이런 곡도 좋아했고요. 뮤지컬 이브의 경고 예, 뭐 그런 곡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종이학 막 부르면서 괜히 울면서 듣고 뭐 이랬던 이제 예, 제 세대가 좀 나오죠. 3757번님께서 친정아버지 집 찻길만 건너면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보도 전해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지만 아직 꿈쩍도 안 하세요. 그런 가운데 저는 교회가 멀어서 요즘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찻길만 건너면 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라 너 먼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새벽 예배 후 만난 반가운 까치 또 이른 아침 숲의 향기 새소리 참 정겨웠습니다. 걷는 길에 160년이 넘은 느티나무 앞에 잠시 멈춰섰는데 오랜 세월 보호받으면서 그 자리에 지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며 현우, 현아 첫째 남동생의 자녀 지원, 지민, 지인이 또 고모 할머니라 불러주는 하람이 둘째 남동생 가온, 유건이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안에 거하는 삶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열심 신청합니다. 3757번님, 네, 꼭 아버님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그 삶이 더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현우, 현아, 또 지원이, 지민이, 지인이, 하람이, 가온이, 유건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로 자라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은 우미쉘이 부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입니다. 그리고 김종찬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엘조이 미션님이 신청하셨는데 내일 오후 2시에 김종찬 목사님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춘봉노회 주최로 청주예수로교회 모충동에 있대요. 청주예수로교회에서 갖게 된다니까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러 오세요 라고 고맙습니다. 엘조이 미션님 모충동에 있는 청주예수로교회 기억하고 또 근처에 있는 분은 김종찬 목사님 만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가을조아님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셨다고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 또 은혜 주심을 마음껏 누리고 오시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망구님 큰아들이 4월에 전역하고 딸 같은 작은아들 이사기가 화요일에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이삭이는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로 섬기고 있는데 야, 한 달만 이삭이 아들하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친구도 많고 먼저 군대 간 친구 부모님께 인사도 가고 너무 섬세하고 정이 많고 예의 바르고 왜 정말 저런 아들 한번 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그런 이삭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아들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 냄새 가득해서 더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이삭의 군 생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앙 훈련도 함께 잘 받고 돌아올 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아멘. 망구님 그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치고요. 꼭 둘째 아드님 기도 가운데 그렇게 좋은 시간, 훈련되는 시간, 감사한 시간, 무엇보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제대까지 우리도 응원하겠습니다. 세라별님이 이제 아들 군에서 왔잖아요. 제대했잖아요. 근데 아들 승현 군이 엄마 쓰세요 하면서 돈 50만 원을 쓱 주고 간 거예요. 저 이렇게 큰 돈 자녀에게 처음 받아보거든요. 어디에 써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받아도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저는 그만큼 익어가고 있고 사람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의미 있게 또 기억에 남게 그렇게 행복한 고민이네요. 그렇게 쓰시고 뭐 받으시는 거는 당연하게 자격이 됩니다. 축하 사연 도착했는데요.

오늘 좋은 친구 209님의 어머님 86세 생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맛있게 항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 건강하게 또 복되게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073번님이 예 할머니 집중 기도 가운데 조카 홍시 태명인데요. 어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모두의 축복 가운데 어찌나 아름답게 태어났는지 복의 통로로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도해 주세요. 홍시야 반가워. 홍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청합니다. 맞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홍시 세상에 태어난 거 축하하고 우리 좋은 친구 209님의 어머님 86번째 생신도 축하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러브 앨범에서 듣죠.

러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하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백곰님, 동서가 오늘 갑상선암 수술 받았는데 잘 받고 나와서 죽 먹고 있다고 연락 왔어요. 무사히 잘 받고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회복을 위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이모 할머니가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서 심장 수술하고 계십니다. 큰 수술이라 가족들이 걱정 많이 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이나 수술이 끝난다고 하니까 무사히 수술 잘 마치고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님의 기도 제목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4845번님은 지금 충주에 있는 우리 중부교회 기도원 중부 은혜동산에 계시네요. 찬양팀 권사님들과 밝을 때 일찍 내려왔습니다. 좋은 계절 누리시고 주신

그 복을 누리시고 은혜도 배로 받으시길 바래요. 수혜님도 오셨고요. 어여쁜 재현님이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밤에 다녀왔는데 새벽 예배 때 그 친구를 위한 기도의 마음 함께 하셨다고요. 그 친구를 생각하며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 신청해 봅니다 하셨어요. 외로움에 있는 분들 또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뭔가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 모든 분들께 혼자 걷지 않고 있다고 주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주영님도 신청하셨는데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오늘 끝곡으로 예라머십 앨범에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최정원이었어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5: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6: 내가 80세가 되기까지 원기왕성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쓸데없는 일로 나를 피로하게 만들지 않았을 따름이다. 앉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서 몸을 쉬었다. 쓸데없이 몸을 일으키거나 서 있지 않았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자에게도 주님은 빛나는 태양빛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시며 내가 사랑한다,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일곱 번에 일흔 번이라도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293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신재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신영옥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행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서울 모태탑 창단에고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561장 찬송을 명지 홀리보이스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418장 찬송입니다. 이현주의 음성으로 함께하죠.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마뉴의 주제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박운성님께서 유성은의 찬양으로 청해 주셔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휴대전화 뒷번호 8964번 내가 매일 기쁘게 청취자입니다. 남편 따라 미국에 왔어요. 시차가 12시간 나서 이 CBS 방송을 정오부터 5시까지 매일 듣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오셨다고 방송에 의지하면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 낯선 땅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힘들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마음 편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주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뵈었었는데요. 아름드리님 새벽 이른 시간에 들어오셨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소서 제 힘으로 하려니 힘이 드네요. 사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름드리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꽃마리님께서는 이틀 동안 은혜 가운데 회의와 임원단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호님께서는 샬롬 출첵합니다. 주님 6.3 선거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도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잘 뽑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181번께서 처음 글 주셨는데 엄마의 품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바오 5시간 만에 호흡이 고르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손주 바오가 무사히 건강하게 가족들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애타실까요? 우리 2181번님의 손주 바오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늘시원님께서는 폐가 섬유화되는 병을 앓고 계시는군요. 갑자기 작년 12월부터 이 병이 저에게 와서 지금 치료 중인데 저는 검사 잘 받고 치료 잘 받으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견딜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말씀 의지하면서 날마다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두 곡을 보내드리려고요. 먼저 번안곡인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은혜 아니면 그리고 김대환의 찬양 은혜 아니면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충전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동근님께서 이번 서대문 고가도로 사고를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일부의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양아인의 음성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주 예수 대문 밖에 장윤영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 십자가 이효섭의 찬양입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9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8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은 세계의 관점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세 개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관점으로 다윗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찬송합니다. 자신의 어린 목동 시절 골리앗 앞에 섰던 그때를 상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찬송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와 자연을 보며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창조주로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지금 바라보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미래의 돌보심을 소망하며 찬송합니다. 앞으로 행하실 미래의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 우주와 하늘과 별들, 모든 생태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먼지 흙구덩이에 불구한 인간을 찾으시고 계속해서 생각하시며 또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것을 먼저 믿고 소망하며 가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세 개의 관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 기억하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최선과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큰 소망과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0: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이연숙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윤치호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죄에 매여있던 저와 지체들을 구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마라나타님께서는 단연간 요양병원에 계시다고요.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최인영 목사님과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함께 하셨었군요. 아, 카톡으로 최인영 목사님의 조이포유를 알려주셔서 24시간 찬양으로 위로받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병원에서도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받으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몸의 건강 회복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송주감 님께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 진료 받으러 가는 날인데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셨고요. 푸른동사님, 몇 년 전에 성경쓰기 하던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아, 다리 골절 수술도 받으셨는데 그제부터 병실도 분위기가 조용하고 감사하네요. 창세기 12장 갈 길이 멀지만 신앞으로 가보렵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첫 걸음이 있어야 그 다음 걸음이 생기는 거죠. 차근차근 써나가시면 되겠네요. 병원에서 성경 쓰기 하는 거 이거 괜찮네요. 네, 집중.

하면서 성경 쓰시면서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영님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네요. 교회 사랑부에서 가평 남이섬으로 40주년 봄소풍 간다고. 그래요? 40주년?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신청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독특한 목소리의 소유자죠. 임바울의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시편 3편 아침의 노래 이승철과 범키가 함께한 찬양 보내드립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밖에는 담지 못하지.

에밀리 디킨슨의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나무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이수원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율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아버지여 보내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0: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www라는 시스템을 쓰곤 하죠. World Wide Web, 전 세계에 널리 퍼진 거미줄이라는 재미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을 발명한 영국의 팀 버너스-리는 인터넷 발전을 위해 이 놀라운 기술을 특허 없이 무료로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결단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마음껏 라디오를 듣고 마음껏 필요한 정보를 찾아 인터넷의 바다를 다닐 수 있을까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는 풍요로운 별명으로 부르는 대신 쓸 때마다 사용료 걱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찾아 이 바다를 누비셨나요? 즐거운 항해, 아름다운 항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타야의 워십으로 박성욱의 CCM 캠프 2026년 5월 20 오늘 며칠이에요? 29일 5월 29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에요, 여러분. 네. 아, 이거 웹웹웹 www 이거 우리 뭐 찾을 때 인터넷 브라우저 위에 쓰는 거죠. 이게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초기에 인터넷을 쓸 때부터 이 HTML 또 HTTPS 프로토콜 뭐 이런 거를 발전을 거의 뭐 인터넷 발전과 함께 자라온 세대다 보니까 요걸 좀 알죠. 뭐 기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없었으면 진짜 우리 인터넷 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막 무슨 정보 하나 찾으려면 다 이렇게 타이핑 치고 검색해서 보낸 다음에 답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네. 이제는 월드와이드 웹이란 그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누르면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누르면 연결되잖아요. 그런 방식이 사용하게 된 거죠. 인터넷을 이용하기 쉽게, 예. 브라우저를 통해서. 근데 그걸 만드신 분이 나 이거 만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개발했으니까 돈 받아야지 하지 않고, 아, 다 우리 다 편하게 씁시다. 자유롭게 쓰세요. 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아, 그래서 많은 브라우저들이 나오고 그랬죠. 갑자기 제가 이과생 같은데 저는 이과생 아닙니다. 자, 그렇게 자기가 발견한 놀라운 기술, 놀라운 재능, 놀라운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두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다 배우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오늘 금요일 밤 또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라디오로 레인보우 앱으로 CCM 캠프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 소근소근 대화 나누면서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가지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벤 필러의 It Was Up To Me. 우리에게 그게 만약에 우리에게 달려 있었다면, 우리의 뜻대로 되었다면, 그런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 하고 계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왜 혼자 하고 있지? 오늘 금요일인데 뭐 안 하나 하시는 분들 있죠? 네, 오늘 안 합니다. 오늘 5주라서 다섯 번째 주라서 준비를 할까 하다가 오늘은 한번 또 금요일 밤 저와 여러분들이 진하게 만나는 시간도 좋겠다라는 자체 판단으로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늘은 CCN 캠프 여러분과 저만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자창 써늘하고 막 그러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샬롬 성웅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봄보라 봄님 오셨어요. 오늘 사전 투표했어요. 날씨가 시원해서 공원에서 운동기구 하고 있는데 달이 떠 있어요. 달밤에 체조를 하고 있네요. 캠프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네, 어서 오십시오 봄보라 봄님. 아, 오늘 사전 투표하셨군요. 오늘하고 내일까지죠, 이틀간. 네, 본 투표는 6월 3일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네,

잘 살펴보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잘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투표하시고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그러면 좋겠죠. 거북이 다둥맘님도 오셨어요. 샬롬 출석 체크합니다. 막내가 누나들과 소풍을 1박 2일로 갔어요. 그래서 서울 나들이 첫날로 남편 기다리며 라디오 청취 중입니다. 아 좋기도 하고 새아이가 보고프지만 내일 만나니까 가족들과 추억 쌓기 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가끔 이렇게 서로에게 거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자주 멀리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네. 이렇게 가끔 데이트할 시간이 필요하죠. 네.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네요. PK 장광우의 노래 듣습니다. 천국 행진가.

워시플로잉의 체험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PK 장광우의 천국 행진가 같이 들었어요. 5859번님 금요일 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엄마께서 맹장이 터져서 수술하셨어요. 고령이라서 오늘 퇴원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전데 맹장이 아파서 수술을 가신 게 아니라 맹장이 터져서 수술하신 거죠. 아이고야.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잘 수술을 완료하시고 그렇게 퇴원하신 거죠? 어쩌면 좋아요. 아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요즘 뭐 맹장 수술은 그냥 내시경 같은 걸로 해서 흉터도 안 생기게 잘 하긴 하는데 이게 맹장이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터지면 아주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령이신 것처럼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고 잘 돌봐주세요. 네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캠프 가족분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8291번님 사연이에요. 오늘은 제 여자친구가 주말이라서 경북 김천에서 전주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CCN 캠프 듣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 예수를 믿지 않지만 몇 달 후에 전주로 이사 온다고 하니 그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전도 안 하고 몇 달 후에 하신다는 거죠? 여자친구분 생각이 어떤지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궁금하네요.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은 전도하지 않고 몇 달 후에 전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세요. 지금 그냥 지금 하세요. 손 붙잡고 예수님 믿읍시다. 야, 지금 하십시오. 네. 몇 달 후에 또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하세요. 그냥 지금 라디오도 같이 듣고 있는데 그죠? 파이팅. 예쁜 사랑 하시고요. 예. 여자친구분 김천에도 전주까지 올 정도면 참 남자친구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지금 같이 예수 믿읍시다. 네. 내일 토요일날 재밌게 노시고 주일날 교회 한번 그냥 살짝만 들려보세요. 그냥 예. 그냥 부담 없이. 예. 그러면 뭔가 느낌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네. 큰 일이 큰 변화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다음 또 노래가 또 이런 노래네요. 제가 선곡을 미리 해놨더니 또 생각지도 않게 신현미의 노래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영진의 노래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진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함께 들었어요. 성웅이 오랜만에 일찍 인사드려봅니다. 샬롬이에요 하면서 사랑하오님께서 문자 주셨고요. 임신홍님께서는 가끔은 금요 초대석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요. 결국엔 주님이셨네 듣고 싶어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요 맞아요. 사실은 캠프 초대석을 하면 초대 손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라이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찬양이 좀 많이 못 나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또 금요 초대석을 준비하는 제 마음은 CCM 캠프라는 자리를 통해서 애청자분들하고 또 우리 찬양 사역자 뭐 새로 시작하는 분 또 음반을 내신 분 또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제 마음도 있거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주영님께서는 6월 말에 영동교회 청년 2부 여름 수련회가 춘천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6월 말이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이 다음 주네요. 청년 2부 여름 수련회 벌써 준비할 때가 됐군요. 아, 아름다운 수련회 정말 멋진 수련회 잘 준비하셔서 다녀오세요. 네. 저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6335번님께서 이직 후에 여건이 되지 않아 청취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문자를 보냅니다 하면서 사연 주셨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간절히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영진의 예수로 살아갑니다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네. 매일의 삶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요리조리 촉촉촉 잘 피하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다고 했는데 자주 오세요. 네, CCM 캠프 제가 이제 진행한 지 벌써 이제

박지현의 결국엔 주님이셨네, 강훈의 곡이죠. 함께 들었습니다. 오, 축하할 소식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축하곡 듣겠습니다. 9838번님께서 할렐루야, 드디어 내일은 우리 아들 주윤석과 박혜윤이 결혼을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송정민님의 축복송 신청합니다. 진행자님, 매일 밤 저의 친구이십니다. 남편은 3년 전 주님 품으로 먼저 갔고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은 둘만의 살집으로 떠날 테고 외롭지만 행복합니다. 샬롬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간 네, 애 많이 쓰시고 아드님 잘 키워서 이제 아드님도 새로운 가정 이제 출발하게 되는군요. 축하드립니다. 내일 날씨도 좋고 많은 하객 들여서 축하 받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제가 사정상 가지는 못하고 축하곡 송정미의 축복송 지금 바로 보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0: 관객들을 마음껏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1: 뭐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그만 아파야 우리 애들한테 짐이 안 될 텐데 말이지.

송정미 라이브 중에서 축복송 함께 들었고요. 1부 마치고 2부로 갑니다. 1부 끝곡 브라이언 킴의 You Are So Beautiful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 들으시면서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콕콕콕 누르시면서 2부에서 한 번 더 만나시죠.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 격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통을 훨씬 더 오래 참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작가 조지 애덤스는 누구의 인생이든 절정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절정기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 찾아온다며 격려를 영혼의 산소라고 칭했습니다.

0: 존 맥스웰이 쓴 위대한 영향력 중 일부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뿌린 대로 거두리니 독일 작가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단편 소설 깊이의 강요에서는 깊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 한 여류 화가가 나옵니다. 화가는 전시회에서 만난 어느 평론가의 비평을 듣습니다. 평론가는 화가의 작품이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도 와 닿으나 아직 깊이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화가는 평론가의 말에 집착하게 됩니다. 화가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술과 약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젊고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화가의 모습은 깊이가 없다는 말에 대한 고뇌와 집착으로 망가져갑니다. 화가는 결국 살아갈 의욕을 잃고 깊이가 없다는 자신의 그림들을 전부 찢어버린 후 139m 방송탑 위에서 몸을 던지고 맙니다. 말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은 말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뜻하지도 않은 말을 입 밖에 내는 수가 있습니다. 말이란 한 번 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시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쏟은 말을 돌이킬 시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말이라면 그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평생 후회하게 될 말을 내뱉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스의 우아 작가이며 노예였던 이솝은 청명함과 지혜가 뛰어나 주인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루는 주인이 이솝의 지혜로움을 시험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솝은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혀는 진리와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주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솝은 역시 사람의 혀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혀는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때론 독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옳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틀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대에게 치욕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어디선가 자라고 퍼져서 열매를 맺고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문 밖의 길들이 다 당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주인이었던 많은 것들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던가. 이병유 작가의 끌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0: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 시간 더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참여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갑니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조찬미의 노래, 요괴뱃의 노래였죠. 그리고 예라모십의 꽃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건너갑니다. 1252번님, 평안한 밤 아이들과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쵸? 네. 를 신청해 주셨네요. 좋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볼 텐데 이 노래를 원곡도 좋은데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번안해서 부르고 있죠. 그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듣는 라디오 좋죠. 네, 친구들 안녕. 11시 좀 넘어서 오늘 밤은 괜찮은가? 네, 같이 라디오 들어서 고마워요. 일상이 말씀님도 샬롬 듣기 모드하고 있는데 인사는 해야겠어요. 은혜로운 선곡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선곡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기도 제목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좋은 선곡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또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꾹꾹 눌러서 CBS 뮤직 차트에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다니엘리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아이디가 박성욱의 CCN 캠퍼가 동행하면 슬픔과 두려움이 꿈같이 사라집니다. 오,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있는 분 CCN 캠프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힐링 남녀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복음으로 살리라.

내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웅재의 목소리, 그리고 장안이의 나 이어들었습니다. 바이블 1029님께서 이 시간엔 처음 들어요. 백지영의 나 때문에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유 그럼요 가능합니다. 백지영 씨의 나 때문에 준비하겠고요. 처음 들어오신다 그랬는데 이제 자주 들으세요. 네, CCN 캠프 은근 재밌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매일 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김인선 님도 삼교대하는 직업입니다. 시간 될 때마다 듣고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은혜로운 찬양 말씀도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어요. 저의 신청곡은 물 위를 걷는 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아이고 삼교대 근무면 아이고 정말 힘든데 그죠? 쉴 수 있을 때 충분히 쉬시고 네 그죠? 네 일하실 때는 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열심히 같이 해보시죠. CCN 캠프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CBS 라디오 통해서 방송이 되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용 있거든요.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서 한 번 더 찾아주세요. 꽃의 향기님이 손자 손녀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내일 그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 매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삶 예배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는 삶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신청곡 보내드려야 되죠. 백지영의 나 때문에 그리고 알리의 목소리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어드릴까요?

무리를 걷는 자, 시와 그림의 노래로 신청하신 곡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N 캠프 오늘 금요일 순서 이제 마치고 저도 물러갈 시간이 되었네요 벌써.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건너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까 2부 시작 때 신청하신 어노인팅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준비했어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신만의 잣대와 방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애초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무작정 사랑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사랑을 주기로 선택한 이후 상대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돌려주는가 아닌가는 내 사랑을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 안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상승하고 그러다 남김없이 사라지는 광경이다. 이서희 작가의 관능적인 삶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한재호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주를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묵상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이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달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새벽부터 레인보우 접속이 잘 되지 않아서 방송은 들리지 않고 게시판에 글쓰기는 가능하셨던 분들 위해서 지금도 왜 방송이 들리지 않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기존 앱을 사용하셨는데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레인보우 앱을 새로 설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새벽부터 방송을 진행하는 많은 정민아 아나운서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방송을 진행한 송정원 아나운서도 방송 진행하면서 내내 안내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또 축복송에 새로 처음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후에도 계속 혹시라도 이렇게 문의가 올라오는 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글로 기존 앱을 삭제하시고 재설치하실 것을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방송으로는 안내를 해도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킨 점 사과드립니다. 빨리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더 원활하게 레인보우가 더 좋은 성능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 기술국을 위해서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 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 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 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예수 전도단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너무 마음 소망이 생기는 그런 제목이죠. 또 좋은 이웃 찬양선교단의 기다리죠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또 우리를 실망과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는 시간이지만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참된 소망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진 모습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축복송 함께하고 싶습니다. CBS 레인보우도 어쩌면 이렇게 정금같이 단련되는 그런 시간이 때때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부터 많은 분들이 왜 레인보우 접속이 안 되지 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표준 FM이나 음악 FM 이렇게 라디오 주파수로 라디오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레인보우로만 방송되는 조이포유에 늘 접속하셔서 24시간 찬양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조금 걱정되는 혹시 방송사고인가? 라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방송사고는 사고는 사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끔은 이렇게 엉뚱하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발 나아가고자 하는

하는 움츠러임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요. 또 지금 다시 설치했더니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이 좋은 기종이어서 그런가? 괜찮습니다 하는 이런 분들의 사연도 너무 재미있게 또 읽었습니다. 아우, 이런 와중에 또 기종 자랑도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냐하면 방송으로 지금 들으실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러나 게시판에 글쓰기로는 사연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연이 올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단 한 사람님께서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다. 삶을 너무 보채지 말자.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아름답다. 인생은 정답이 없다. 내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글을 보내오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레인보우를 위해서 써주신 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 글을 보내주셨거든요. 말씀드리다 보니 완벽하지 않은 레인보우를 토닥토닥 해주신 감사의 글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피향기님께서는 오늘도 신나는 하루, 금요일이니까요. 오늘도 불끈 힘내는 금요일, 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경쾌한 찬양 보내주셨는데,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완벽할 수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주님,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르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김명식과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아주 재미있는 가사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함께 신청하신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릴게요.

한스 밴드 곡은 왠지 듣고 있으면 풋풋했던 10대 시절에 그녀들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 오락실인가요? 학교를 안 갔어. 낮은 자의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김명식, 유효림의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 처음에는 가사가 사람은 믿어야 할 존재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야 왜 이렇게 가사가 부정적이야 라고 했다가 그 우리의 헛된 믿음들이 있잖아요. 가끔 예전에 한창 막 그 CBS가 열심히 신천지랑 싸우고 이럴 때 아, 우리는 정말 헛된 사람들의 모습을 신격화한 그런 자신의 자만심 같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속고 있구나. 아,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할 이야기지만 그때 제가 이 곡을 들었을 때 맞아 우리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며 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 모습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메시지를 준 곡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였고요. 제이워십 박찬미가 부른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방송 함께하고 계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함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총사 대장님께서 이름이 저와 똑같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 김은영님이신데 오늘 은영이 제가 생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은영이는요 마치 이런 저축사연 제 생일 다른 분보다 은영님께 축하받고 싶은데요 크크 하셔서 그럼요. 오, 이 김은영! 자, 우리 삼총사 대장님께 생일 축하의 마음 담아서 레스케미 화장품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꼭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오늘 좋은 날 보내시길 김은영 파이팅! 네, 제가 제일 많이 축하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생일 축하 곡으로 준비한 곡은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원선님 표대를 향하여 신청곡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을게요. 내리사랑님께서 요즘 그 날씨가 이제 그 비가 지나가고 나서 햇살이 비추면 더워요. 맞아요. 더워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주니까 흐르는 땀을 식혀주네요 라고 하셔서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네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전해드렸는데 바람과 찬양이 섞여서 완전 시원해요.

내리사랑님 이렇게 느껴주시니 감사드려요. 멋진 표현입니다. 자, 앞서 조준모 남궁송옥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는 시인들의 생일 노래도 전해드렸어요. 자, 너무 멋진 여러분들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려요.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 레인보우 관련해서 사과도 드리고 안내 말씀도 드렸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있었다. 그리고 너그러움이라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신다. 이렇게 저를 토닥토닥 해주신 은영님 놀라셨겠어요 하시는 여러분들의 따뜻함에 오늘 1부에서 더 많이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이러한 따스함에 기대 볼게요. Refiner's Fire, Brian Dawson.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놀라서. Brian Dawson, 비니아드 뮤직 그룹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포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3: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블루딱딱우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도 써주셨는데 오늘은 소향의 음성으로 들어본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고요. 이 곡과 함께 오 놀라운 구세주 조승우 씨가 부른 버전이었습니다. 뭐 뮤지컬 배우로도 너무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얼굴도 참 잘하시죠. 그래서 이런 멋진 곡이 있습니다. 이 두 곡의 느낌이 뭔가 살짝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전해드려 봤어요. 자, 오늘 정말 금요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교회 가는 길을 축복송 함께합니다. 이런 사연 만나니까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밤 난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도 열심히 교회 가시는 여러분들 또 응원하고 싶어서 준비한 곡입니다. 김수진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주찬양 선교단의 오 기쁘도다 오늘 임동준님께서 여러 신청곡 남겨주고 계신데 함께 하시고요. 자, 미래님께서 사연 간단하게 주셨는데 11월에 할머니가 됩니다. 아들과 며느리 태어날 손주 위해서 주의 가정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11월이면은 예정일 11월이면은 아직은 지금 이제 그러면 배가 막 나오지 않은 우리 예쁜 며느님 얼마나 막 귀하게 지금 둥가둥가 하실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입덧 할 땐가요? 지난해 이제 한참 전이라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며느님 화장품도 아무거나 바르면 안 되실 테니까 우리 레스키미 화장품으로 축하 축하드리며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비건 화장품이니까 아마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화장품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808님께도 화장품 선물 드릴게요.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선크림도 잘 바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배 봉지 싸면서 듣고 있어요. 아침부터 쭉 얼른 하고 또 투표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날씨 화창하고 후덥지근한데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가 풍성하시길 기도로 응원할게요 하셨는데 3803님 흘리는 땀방울에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또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레인보우에 사연 올리실 때 비공개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문자로 보내시는 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찬양 주의 가정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 아닌 예수로 인하여라고 에벤에셀님 써주셔서 오늘은 곽상엽의 찬양 예수로 인하여 이 곡도 준비했습니다.

곽상엽의 예수로 인하여 들으셨고요. 앞서 주의 가정 진아 손경민 찬양으로 주찬양 선교단 최덕신 오 기쁘도다 김수진이 부른 보사노바 버전의 오늘 밤 난 전해드렸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일부에 일찍 들어왔는데 4275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저희 엄마께서 오늘 심장수술을 받으십니다. 어렵고 긴 수술이라 12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로하신 엄마가 수술을 잘 견뎌내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송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이차순 성도님이십니다. 신청하신 곡 저희 함께 응원하면서 찬양 나눌게요. 김영미 너는 내게서 전해드리고요. 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역시 신청곡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곡이죠. 이 곡은 5297님께서 다음 주 어머님 생신 87세 되신 어머님의 생신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어머님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 형제들 사랑으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며 신청하신 곡도 유턴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김영미가 부른 너는 내게서 유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기님께서 오늘 아침 친구와 통화를 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 잠시 나누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신 은사가 많음에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고 계심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물소리, 꽃들도, 기차 소리도 제일 좋은 건 축복송을 크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하셨습니다. 자, 이런 날 맛있는 도시락으로 싸가시라고 커피빵 역시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세요. 또 한 분 더. 뭉게구름님께서 여름 김장 하시나요? 하늘이 파랑파랑해서 봄에 심어놓은 배추 뽑아서 김장하려고요. 찬양 들으면서 신나게 일합니다 하셨어요. 아, 뭉게구름님께도 역시 저희 준비한 선물 커피빵 보내드려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강릉 BNC에서 제공해 주시는 맛있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예수님의 오기님 신청곡 흐르고 있어요.

마커스 워십 그 사랑 라이브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이렇게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참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끝곡은 아주 힘찬 응원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금요일 멋지게 보내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 5월을 마무리하는 그 이틀의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멋진 승리 되시길 응원할게요. My, my, my God is good 흐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의 찬양이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이삭 줍기로 주말 주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의 날 되세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인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고결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만을 염려한다. 고결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 안에 있지만 오래 사는 것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입니다. 이 찬송은 주 예수를 영접해 늘 그분과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시자인 리퍼스 헨리 맥다니엘은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아 슬픈 나날을 보내던 중 그리스도를 새롭게 마음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 고통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는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1915년 한 부흥집회에서 처음 소개됐는데 마음을 굳게 닫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한 경찰관이 이 찬송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 은혜에 무릎을 꿇었다는 간증도 담겨있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오 주님, 저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허송했습니다. 세상에 어딜 가다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 주님, 저는 약하고 약한 사람이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두 손에 맡길 터이니 주여,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0: 큰 산불이었는데요. 그때 고운사라는 이름의 절도 대부분 불타버렸어요. 고운사 등은 주지스님의 이야기입니다.
1: 이 안에 전체가 불바다가 되니까 이 안에 온도가 1000에서 1500도예요. 소방관들도 이제 가족들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죽는 줄 알고.
0: 그런데 며칠 뒤에 스님의 눈에 작은 초록색이 들어왔습니다.
1: 제가 불 나고 한 3일, 4일 후에 산에 올라가니까는 온 산이 까만 재로만 덮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사기불어 한 뼘이 올라왔다. 소나무들은 이제 불이 오면 다 죽는데 저 소나무 밑에 팔뚝 정도 되는 굵기에 화려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걔들은 다 타서 죽어버렸는데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걔들이 올라와서 저만큼 커버렸어요.
0: 숲은 불탔지만 모든 것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운사는 불탄 숲의 나무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인공조림 대신 숲을 그냥 놔두는 자연 복원을 택했는데요. 소나무는 소나무로서의 삶은 마쳤지만 다른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의성에 가시면 폐허에서 태어난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상을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거리에서 애쓰지 않게 하소서.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의식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이 시간, 아버지께서 갚으실 나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카펠라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임정근의 음성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누군가는 예수가 어디에 계시느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박미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횃불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박수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푸른 동사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 삽관까지는 안 하도록 도우소서. 예비 사돈 어르신 박구영님을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시면서 울어도 못하네 찬양 청해 주셔서 축복의 사람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진 곡은 한사랑의 찬양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보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니엘님 문자 주셨어요. 이란 미국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도도아비님은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고 반갑습니다. 자주 봬요. 폴님께서도 역시 처음 오셨는데요. 허리의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네요. 폴님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어제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 일이죠. 생명의 소중히 지켜지는 바르게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하는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건강 회복 위해서 또 소망이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큰 병으로 넘어가는 일 없도록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셨고요. 믿음, 소망, 사랑, 행복님께서는 처음 글 보내주셨는데요. 밤에 깊은 잠 잘 수 있게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강혜순 집사님, 이미진 집사님, 입안으로 관을 넣는 큰 수술 후 통증 없이 회복되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사고가 크게 났었나 봅니다. 아유, 어째요.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토피널 라떼님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도 힘들고 지치고 포진 재발하고 입술도 헐고 일이 많아서 힘드시면 또 이렇게 몸에 무리가 오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쉬기에 바빠요. 방송을 잘 못 들으셨다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명희하나님 생각나서 보러 왔어요 하셨네요. 감사한데 쉬셔야 될 텐데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노래 주리의 찬양 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상철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 다 찬양하여라 호사나 싱어즈의 곡입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구세군 노래 선교단의 곡 먼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소리엘의 찬양으로 완전한 사랑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30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시편 8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편 5절 말씀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오늘은 찬송할 때 받는 복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처럼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고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는 인생마다 그분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유약한 인생,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사는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와 짐승들까지도 맡기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맡아 섬기는 청지기의 삶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에게 너희가 한번 맡아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저 들판의 꽃과 같이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인생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며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존귀한 자로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알기에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뿐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신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찬송하는 소리 있어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유혜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오직 주님과 함께님,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리정은님께서는 내미기 가족분들 기도 덕분에 근무하는 매장 무사히 오픈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네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또 근무하시면 되겠네요. 율마님께서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인사드립니다. 동네 친한 동생 정인영, 유방암 투병 중인데 치료 잘 견디며 회복도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동생분을 위한 이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0702번님, 오늘 사전투표 참여하신다고요? 부디 지금의 공손한 모습을 당선돼서도 낮은 자세로 민심 잘 파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당부의 말씀 보내주셨네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오신 평생감사님께서는 머리가 아파서 뇌검사 예약하셨다고 하셨었는데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이석증 초기라고 치료받으면 완쾌된답니다. 뇌검사 예약했는데 취소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셨나요? 잘 됐습니다.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롱별님, 오늘은 사랑하는 딸 장팀장 생일입니다. 대학 졸업 후 한 직장만 다니고 결혼해서 두 번의 암 수술하고 잘 견디고 1년에 한 번씩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니는 지혜로운 며느리, 가이드 잘한다 칭찬을 받는 딸 소라, 모든 일에 열심으로 살아내는 딸 축하한다 하고 보내셨어요. 저도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녀를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김요한의 자녀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어모키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소서, 가족들과 화합 잘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향기로운 나무의 주 예수 사랑 기쁨 보내드립니다.

하고 빛나는 이들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빛난다. 어쩌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다 그렇게 귀하고 빛날 것이다.

김영애 인생을 배우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자리를 떠야만 하는 숨가쁜 일상에 잠시 멈추어 바라봅니다. 귀하고 빛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김상은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아모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어요.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오뚜기님께서 삶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안 믿는 형제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울고 있는 형제여 청해 주셨습니다. 임영의 찬양 함께 할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 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약한 나로 강하게 보내드릴게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예가가 흙을 빚을 때 가장 신경 쓰는 건 손안의 힘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너무 세게 쥐면 형태가 무너지고 또 너무 약하게 잡으면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 딱 맞는 힘으로 잡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꼭 쥐어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 필요하죠. 도예가가 흙을 빚듯이 우리는 하루를 빚으면서 매일을 살아가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힘을 좀 빼도 좋겠어요. 느슨해도 괜찮은 주말 아침이니까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Good Music Station. CBS FM.

방금 흐른 두 곡이 마치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침이 됐다고, 어서 일어나라고. 날씨 그리고 아침 공기 너무 좋으니까 주말이어도 부지런히 몸 일으켜서 밖에 얼른 한번 나가보라고. Stand up, stand up, Jesus, 십자가 군병들아.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5614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와 오늘 하프마라톤 참가하신대요. 한 1시간 10분 후네요. 7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10km는 그동안 3번 뛰어봤지만 하프는 처음이라 긴장되신대요. 더운 날씨 잘 이겨내고 무사히 완주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더운 하루 예상되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 시작하니까 좀 낫네요.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히 안전하게 화이팅하고 오십시오. 오리 박사님 투표하러 왔어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40명 정도 줄 서 있습니다. 벌써요. 고은하님도 출근길 직장 근처에서 먼저 사전투표 하실 거래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To God be the glory, 그 크신 일을 이루신

오늘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시원님. To God be the glory.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께 이어서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였습니다.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님. 와, 닉네임. 음악은 마음의 안식처. 이분도 지금 투표하고 출근하는 중이시래요. 아바님은 지난 10개월 토목감리 업무 마치고 올라갑니다. 주님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어휴, 10개월 동안이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뒷자리 5762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미나님,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된 것 같은데 제 기분 탓일까요? 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아침마다 소통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제 톤이 오늘 좀 낮게 들린다면 저의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몸 상태가 좋아서 소리를 편하게 내면 이제 원래 제 톤이 나와서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가끔 몸이 아프거나 이제 힘든 날에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제 상태를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좀 톤을 높게 내거든요. 영업 비밀인데 오늘 밝히네요. 그래서 가끔 톤이 높다, 밝다 하는 날이 있으면 그날은 제가 조금 어디가 안 좋은 날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게 좋아요. 5월 30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틀 동안 두통을 앓았다. 진통제가 통하지 않는 독한 놈이었다. 지끈지끈하다가 어질어질했다. 머리가 아프니 글을 쓸 수도 책을 볼 수도 없었다. 개점 휴업인 상태로 무의도식했다. 밤도 아닌데 침대에 늘어져 눈을 감았다. 이른 더위를 먹어서인가 컨디션 조절을 잘못했나 작업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원인을 안다고 두통이 낫는 것도 아니니 물음표는 결국 반성으로 바뀐다. 힘이 넘치는 나이가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이자 조금씩이라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지난주 종영했다. 제목만으로도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진학과 취업에 실패한 청춘들, 남들이 받는 수억여 원의 성과급을 흘끗거리는 월급쟁이들, 오랜 질병으로 병상을 떠나지 못하는 환우들. 나의 가치는 성과가 아닌 존재 그 자체에서 온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두 손을 모은다.

페러쉬 밴드의 Complete, 온전케 되리. 5월 30일 토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샬롬,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다녀왔다. 부끄럽고 미안할 정도로 오랜만이었다. 주님께 용서를 고백하고 긍휼을 구했다. 교회 가면 이리도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멀다는 핑계로. 네, 자기 고백과 같은 일기장에 쓴 한 줄과 같은 이윤미님의 사연. 여유로운 자님, 매일 이 시간 새벽 예배 후에 찬양 들으면서 은혜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어제는 우리 손녀 이미소리가 이 땅에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소리가 주님의 자녀로 그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며 지혜 충만한 아이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진짜 아가네요. 뭔가 아가라는 단어 발음보다 애기라고 해야 될 그런 천사. 태어난 지 한 달 어제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하늘과. 네, 오늘 아침 하늘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빅마블님도 사전투표하고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냉이 102님 CBS 레인보 회원 가입했습니다. 아침 방송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뮤지컬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가운데 주디 콜린스의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마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습니다.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Solid Rock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시온의 대로님은 호주에 계시거든요. 두 달 가까이 타일 공사 현장에 와 있습니다. 미나님 목소리 들으니까 긴장된 마음이 누그러지네요. 아 그렇군요. 너무 수고 많으세요. 편하게 호주 여행을 가신 거면 참 좋은데 일하러 가신 거군요. 현장이 꽤 큰 규모인 것 같은데 맞나요? 우리나라는 더운데 그곳은 우리와 반대니까 꽤 쌀쌀할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제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좀 녹는다고 하시니까 아유, 제 마음도 좋네요. 조심히 일하시고 언제 귀국하시나요? 귀국하는 날까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잘 챙기시고요.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순서 이어가죠. 게리 체프먼 Tea So Sweet 구주 예수 의지함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데니보이님은 남해 은빛 해변에서 듣고 계신데요. 이 해변 이름도 예쁜데요. 은빛이 해변. 파도 소리도 잔잔한 맑은 아침. 마음의 평안을 얻는 이 매일의 행복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7061님은 택시 기사님이신데요. 동서울 터미널 여행객들이 넘칩니다. 날씨가 여행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네, 여행하기 좋은 날씨, 투표하기 좋은 날씨, 라디오 방송 듣기 좋은 날씨 참 좋아요. 여유로운 자님께서 일부 끝자락에 문의 주셨는데 다시 듣기를 어떻게 하냐고 궁금해해 주셨거든요. 예, 우리 CBS의 모든 음악 프로그램들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저작권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네,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지나가 버렸네. 다시 듣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기 전에 그 생방송이 이어지는 중간에는 레인보우의 이 하단의 타임머신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타임머신 기능으로 앞으로 이 드래그 바를 쭉 당기면 지나간 부분을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단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이용할 수 없고요. 방송이 진행되는 중간에는 이렇게 앞부분으로 돌려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합니다.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좌절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곤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운전을 배울 때 머리가 지끈거리고 뒷목이 뻐근하고 몸살이 나는 저항의 중간지대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에 저항하는 중간지대를 건너게 하는 힘은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숨길 수 없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기쁨과 감사를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삶의 변화가 기적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만 말고 먼저 변화의 주체가 되어보십시오. 아멘.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37번째 묵상 변화의 주체가 되어라

영감이 있는 목소리 쉴라 왈쉬의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이었습니다. 한의원 가세요. 행복만땅님. 한의원 가서 대기해야 해서 번호표 받으러 한의원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환자가 많은 병원인가 봐요. 이렇게 또 주말 아침부터 번호표까지 미리 받아야 하는.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우리 아드님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3853님 어제 퇴근길에 사전투표하셨다고요. 아, 그리고 옹님 아까 7시 23분쯤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이 사연을 보고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멘트를 할 자리 마련을 이제야 하네요. 막내가 성경 암송대회에 나간다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7절까지 외워서 대회 나간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유, 너무 기특하고 예쁩니다. I've got the joy,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5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끝곡입니다. 우리가 마치 주일학교 어린이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게 해주는 곡 샌디 선데이 스쿨 싱어롱 찬양하면서 마치죠.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잔소리도 자꾸만 하면 듣기 싫을 때가 있죠. 나를 위해서 하는 충고나 조언이라는 걸 알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내 삶에 훈수를 두면 이 또한 유쾌한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반대로 왕왕

듣는 편이실까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충고하고 잠깐 해본 사람은 공허하게 조언하며 제대로 해본 사람은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저 말부터 앞서는 충고나 조언보다는 마음으로 보내는 응원이 더 와닿을 수 있다는 거. 더불어서 이 모든 것도 기도하면서 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마마스 브런치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공감되지 않나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은 이렇게 충고하고 잠깐 해본 사람은 공허하게 조언하며 제대로 해본 사람은 마음으로 응원한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아무리 좋은 잔소리도 자꾸 하면 이게 듣기 싫어지죠. 때와 장소, 어떤 상황을 잘 살펴서 건네는 충고나 조언이 필요하겠고, 더 좋은 건 마음으로 보내는 뜨거운 응원이라는 거.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함께 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시 가족의 신청곡들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으로 채워드립니다. 샬롬 CCM 앞으로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셀리 안산님 청하신 곡, 샘 야곱의 축복 준비했고요. 김광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리고 오늘도 샬롬님 청하신 곡, 김영우의 시편 21편 듣습니다. 그리고 다빈치님 신청곡,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이어지고요. 행복한 수선화님 청하신 팀 루월십, 주와 함께 걸어가네까지 다섯 곡 배송할게요.

행복한 수선화님 신청곡이었어요. 팀룩월십 주와 함께 걸어가네 방금 들었고 다빈치님 신청곡 사랑이야기 주님의 숲 오늘도 샬롬님 청하신 곡 김영우의 시편 21편 김광진 아주먼 옛날 그리고 앞서 셀리안사님 청하셨던 샘 야곱의 축복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다솔님 청하신 곡 예람월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듣고요.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리고 제키 리님 청하신 곡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듣고요 다윗의 노래 음반 중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 들었고요. 앞서 제키리님 청하신 피아월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다운 계절님 신청곡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다솔님 신청곡 예라멀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까지 네 곡을 배송해 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마음먹기 나름님 청하신 곡입니다. 어노인팅의 매일매일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1650-7931, 02-1650-7931로 전화주세요.
2: 보통 노래를 말할 때 말로는 노래와 인생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노래에 인생을 안 걸어요,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건다면 포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제일 잘할 때만 하고 그만두면 그게 되겠어요? 늘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습과 그 결과는 완전 정비례한다고요. 처음에 재주로 할 때는 차이가 나요. 그러나 그게 3-4년이 지나면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하고 5-6년이 지나면 이젠 반대가 되고 10년 지나면 소질했던 것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거예요. 가수 송창식 씨의 말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